0: 会攞得佢更加好一啲添嘅。
1: 好嘅，节目到呢度嘅时候，我哋特别拣嚟一曲由松华丽女士演唱嘅《情聚珠江》送俾各位，我哋一齐欣赏。